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0: 일본 시간으로 6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프랑스 동부의 에비앙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린 G7 정상회의는 17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포괄적인 정상선언은 없었지만 주제별로 모두 9건의 성과문서가 발표됐고 의장국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마지막 날 회견에서 정상 간의 질 높은 논의가 이루어져 진정한 협력이 실현됐다고 말했습니다. 성과문서 중 지역 정세에 관한 문서에는 이란의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호르무스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공급 루트의 다양화를 가속시키는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표명해 장거리 무기의 공여 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날에 귀국해 우크라이나 정세에 관한 논의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논의에 참가하고 그 후 원유 가격의 급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해제해온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제재의 재개도 시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는 평화를 위한 진지한 의사가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정상회의는 큰 전환점이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해 미국을 포함한 G7 각국이 결속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 가카이치 수상은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일본 시간으로 17일 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회견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미국과 이란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 간 양해각서 합의를 환영한 뒤 단지 중동 정세를 발단으로 한 에너지 공급 불안은 세계 경제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다며 일본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부당한 수출 제한에 반대하고 석유 비축 강화 지원 등 세 개 항목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의 성과 문서에서 G7이 에너지 안보를 위한 명확하고 일치한 메시지를 세계에 전할 수 있었던 의의는 매우 크다고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G7을 포함한 정상들과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의 지역 정세와 중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여러 과제, 북조선의 납치, 핵, 미사일 문제, 또 에너지와 중요 광물에 관한 자신의 제안 등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위대 파견을 포함한 대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의 성명에서도 헌법의 범위 내에서라고 돼 있으므로 이번에 성립한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와 그에 따른 실제 정세는 확실히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중동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위해 향후의 부흥도 포함해 모든 외교 노력을 쌓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일관돼 있다. 다양한 대화는 늘 열려 있고 실제로 각 레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미국 백악관은 17일 미국과 이란이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에 전자 방식으로 서명해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 언론은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의 이야기로 이란과 미국 양 대통령이 원격으로 각서 서명을 했다고 18일까지 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서명한 이상 당연히 각서를 위반하면 대가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스위스의 협상단을 파견하는 계획에 현 시점에서 변경은 없지만 각서의 서명을 전자 방식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서명식은 실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1년의 일정을 마치고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회견에서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각서와 관련해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오히려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다.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해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각서 서명 후 이란의 핵개발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실무적인 협의를 실시해 60일 이내에 최종적인 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다. 다시 폭격할 뿐이다 라고 말해 이란을 견제했습니다.
1: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7일까지 이틀 동안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네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는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워시 의장이 취임한 후 열린 첫 회의로 워시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란 정세를 배경으로 한 불확실성의 확대를 지적한 뒤 고물가는 미국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만 최근의 상황이 앞으로의 전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한 뒤 물가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한 천황과 황후는 현지 시간 17일 오전 암스테르담 왕궁 앞에 있는 광장에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부부와 함께 환영식에 임했습니다. 군악대가 기미가요를 연주한 뒤 천황은 의장대의 경례를 받고 국왕과 함께 정렬한 대원을 열병했습니다. 광장에서는 현지의 일본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양국 국기를 흔들며 환영했으며 천황과 황후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며 함께 기념 촬영에 응했습니다. 기념 촬영 후 천황과 황후는 아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환영식 후 천황과 황후는 같은 광장에 있는 전몰자 기념비 앞으로 나아가 꽃을 바치고 1분 반 동안 묵념하며 전몰자의 영을 위로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지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네덜란드령이었던 지금의 인도네시아에서 전투를 벌여 구일본군은 네덜란드 병사를 포로로 하거나 주민을 억류해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 등의 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황은 방문 전 기자회견에서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지금도 당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계시다는 것에 유의하고 과거의 역사에서 겸허히 배우면서 이해를 두터이 해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 한국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장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째 김정은 총비서와 세 차례 회담을 했고 이달에는 자신의 SNS에 사상 첫 미조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서 김 총비서와 둘이 걷고 있는 사진을 올려 그 의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6과 설명이나 소감을 전하는 표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러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들어가는 걸로 유명한 온천에 와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미아에게 일본인 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0: 그럼 제1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쌀이가 이빠이
3: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2: 하이,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 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감격하며 말합니다.
2: 猿がいっぱい。
0: 와, 원숭이가 많다.
1: 미아가 열중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관광객 부부의 부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3: 탁산샤신을撮っているのね.
0: 사진을 많이 찍네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하이.
0: 네.
2: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0: 여기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이에요.
1: 관광객 부부의 남편이 말합니다.
4: 헤, 소난다.
0: 어, 그렇구나.
4: 사르가 온천에 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0: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는 건 드무니까.
1: 미아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2: 사르노 아카차.
0: 아, 아기 원숭이.
2: 가와이.
0: 귀엽다.
1: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 있는 모습 정말 귀엽죠?
0: 네. 그런데 여행지에서 만나는 일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를 늘리면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사르가 이빠이.
3: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2: 하이,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 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유명한 온천이에요.
2: 유명한 온천です.
0: 이걸 배우면 장소나 사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소감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유명한은
0: 유명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온센은
0: 온천이죠.
5: 데스를
0: 붙이면 정중한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제12과에서는 귀엽다,
5: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를 배웠는데요. 일본어에는 또 하나 다른 종류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5: 유메나처럼
0: 명사를 수식할 때 어미가 나가 되는 나 형용사입니다.
1: 나 형용사도 이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수식할 수 있나요?
0: 네.
5: 유명한 온천.
0: 유명한 온천이 됩니다. 나 형용사는 문장 끝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나를 빼고 です를 붙입니다.
5: 유명한은 유명です.
0: 유명해요가 되죠.
1: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유명한 온천で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소감을 전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元気な 猿ですね.
7: 本当, 元気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元気な猿ですね。
1: 활기찬 원숭이네요.
5: 元気나는
0: 활기찬이라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5: 猿은
0: 원숭이이죠. 문장 맨 끝에는 듣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구하는 네가 붙어 있습니다.
6: 本当 元気ですね.
1: 정말 활기차네요.
5: 本当는
0: 정말이라는 뜻으로 듣는 사람이 동의한 것을 나타냅니다.
5: 元気나는
0: 문장 끝에 오면 나를 빼고
5: 元気です가
0: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